0: 주님의 방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라 나마스카르 베와 데비 안반스.
1: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카 이르바시게라 바라.